0: 줄지.
1: 너희는 안 하면 지 맘이다. 너는 온유권이 향하나? 아, 닷.
0: 첼시. 마이 갓, 첼시. 아유, 벌써 뛰기 싸만이 안 하. 꼭 감싸야 지금 기판 울티. 마트우니 뭐 인한 시 마미 니 뭐 밀라니. 꼭 빡빡빡하나 니 뭐 마트우니 뭐 방아 인한 시 마미 니 뭐 밀라니. 사마라. 뭐 마이 빡드우다 가 오섭 그나코. 늦으니 꾸니 뭐 티노 울가 마한.
1: No, Dad, no. 꼭 감싸야 뛰기 니 나나. No.
0: 첼시. 랑. 마할 ka kaya namo ni mami ni mami. Mahal kit ka ayo ka namo.
1: Sorry, Dad. Sorry.
0: Si. Lang.